0: 바꿔 드릴. 어니 오나 우리 모소에니 어와이세우테우 내가 꿈엔방게이사 나와 아까리에 네베레로 녀로요 공아리 모소에니 니바보노네레우테우에요 내가 꿈엔방게이사 나와 아까리 네베레로 소에니 오아로 우타마이토구리마우에 세기름마다우니 오므레켐부이엠베 이와이랑겐코네노
1: Kukarebo kuru watereke ile ya roza kwa tiko mkutote wita waduma.